0: 감탄 안 알았더라고 많이 잡아봐.
1: 올리야
0: 나나나나
1: 이거
0: 나 프라모야. 프라모야 프라모. 자, 이제 드디어 루블레. 땡큐. His next song his name Qojayi bile torgalıq. This song talk about like two sister rivers. I don't know how to say in the English like this. We say like sister river. Sister spring water. Ciao.